0: 옷을 입었지. 하댔지. 옷이 아까는 없네. 아까도 또고 왜그나 그때 아군이네 유했지 불소야트 하지. 아이고 어데다 야구 아쿠레디 쳇쳇리야서 아고 아카우리아한테 아헤데 쳇리야 소고다 호아티야 아고데 베리야나테 아쿠아코 우게나테 아군이 나타 도치 나타타 뒤티우 우와고 아쿠라티에 아쿠라톰자 아고데 이네 이에크카나 Pagosa, Gaum Lino, Honey Shoe. Abutta, Gaum Lino. I was Honey Shoe, Tago, wherever I was ready at Iron Cotty. Agos a Tatari, two ten were Tatara, Johnny. A new one in the nugget and a routine, you got the inset to running as you want. 이공하지 맞아 약하고는 고치 하고로다이 하이헤테니 뛰어해 가서 어떻게 갈라고 이루 하이헤테니 뛰어야 우리 뛰고 갈라이 하고는이 하이 하고는이 나타나 손에 가오 아이고 왜 군사가 가오 아이고 군 타타세 이시세이시 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 그러니까 내 지나가니 있어 우리끼리 나가보니 하고 이것도 아콜 알아보니 아콜 알아보니 아콜에 이제 하이로 가고 가서 전에 손가 났다고 해 아콜에 아콜에 이제 뒤에 해 이 있어 하이 타이 야이 혼내 예리를 와 가서 뒤에 하이 해 이 가서 됐지 아가서 됐지 가고니 I hate you. Then I have two of us. I said, well, has it? Yes, my hat. I was a voice that you were going to know. Couldn't I see you? I was able to attend her day. I look at the lady, it's a top of her warning. The dish runs, the heck, and I. I was a good, as you realize, the one. I found only a bit careful. To, I was a little bit of a ええ、てねからで、じゃあ、ちねちてなやさ。おばばばかなちごし。あよさかかわ、じにてかだわや。あかぱう。え。あふ、てなかぱう、えるなかぱひせがにせいで。きはいへくならた、えてれつかわちゃけ。あぐにやださおわ。 あぐみりぎぴょわやで、すうやぎんたらはんにわいこたんよ。ぴょんかいた。あがつたらあらしんとうじゃ。わつたねくえりちとうわ。あんなごはんあらしたらた。あこらほねてたねがらのふのことで、せんいく。えふわほんちわごうたほうえ、えさきし、おらしたらた。おいて、ててねてねさすらほい。あよごうんちわ、えてれたらにゃわ。
1: ピヨコリカナ、アレイトワガナ、レレアオジュウウウウハチウウチュウエ。コトアカアチュウテテレヒシャイワイエケ、テレサツラドウイエケ、リエチネウ。アルデニシエ、メイラ、オンテニシエ、アチュウリニエンレ。コチェラヘウウウセリクイエンリュウ。シンハイササゴナハワパヨクツァハ。コレティエケカツハツエフンエチョウリフウイ。
0: あかんへとじ、ね、ぐんへとじ、ばらそうやなだが、しゅわ。え、えれやかい。あぐらいち、てにいっしゃい。けんさごなはおわばよくた。おじてにいっしゃい。いんねすいすらごてらいにふうい。はい、はい、えー、はんちょっちゅうかにおわるふう。はい、てちれわしゅうすれくうえるふう。ふうえってあ、いんさあらで、じゅうやかかっぱ。
1: ちゅうれしゅうりゅうがないちいふう、えごへふうい。あゆうでふう、えゆうけんけんやけなれ、あい。あいけはらででうぐってれやへんた。けんふえた。おばべがたれでんにうまい。あいはち。こつあはでちゅうたらい。おゆうきねえてひいて、いけいきたらいってせえねや。あかれちゅうねうわ。え、かれわからんよ。 あぐらでやこんてやけかいちょうでうらと。あ、これってそんなことよくもかこったむこち。あ、こんなぞうをてしょ、あぶこたてでうや。あれをけかさがはぶらとってけ、ゆうべぶっけかさんこぶぶらかっぱ。あいにさらがにさらわけならわ、あらけならたたおわ。あくいって、あくいって。たのもちれへじ。
0: え、せ、これで、これでしょ、これ。ブラインで、ヒンスタン。え、ジュチューポーでね。あいちゅう、ティアカムチョタタウエティーね。あたこでって。え、こって、ここでってのほうは、おやつつれてらが、たらへでって。え、ヒンって、あったのと、ヒンフォーでついでって、おくれて。たのがって。え、ちやが、ウィギュラタウン。あごてね、てね、いえんねね。いえんねね、はい、ぶてにね。あい、 いや、やつはよ、パオ。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しにあたりかはって。おじいちゃんはわた 분이 벌거하고 아니고 에다 교환가나 고 외다들이 우에 우에서 이지 에데테 가케리 예헤투 엘레스네 이리 예니로와 아고다 주에니노 고스 어이 오나 타이사시 우와에 가고 살아다 엘레고 아고세이 Agora você vê, né? Consolidação, assim, o ar fura dele. Até ver, ele é que eu quero saber, o dia desse dia, cara, isso aí é ti. Esse dia, tá fazendo, tá fazendo, tá fazendo. Você, o dia desse dia, cara, isso aí é ti. Agora ele vem, tá, e eu vou te dizer, agora ele vem, tá, e eu vou te dizer, o alegre tá, o sujo, tá. A de ti esse, tá, tá, sim, o dia. Cassez-vous-dieu. Au lieu où est-ce que tu es, à quand est-ce que tu es, il y a d'autres. Agora de ir na carro. Agora toda a força ali. Aí eu não contrato assim, tem sonho na taça, uata. Essa coisa, essa troca de carro, essa não é só coisa. A carro é só a de dia de. Essa é de telecastar, o que é essa telecastar de Indian, Indian Casa. Agora é aí, agora coisa. Eu não sei se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está aqui, você Agora foi de toda a rota de hoje. Ele era por isso que ele voou. Ele tinha a chave. E a tarde de cá, para o ia, foi a café, o é, caf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o é, Une fois, c'était une goutte. T'es une goutte. Rattrape. I was a young man. O que é que você está fazendo? Você está fazendo o que você está fazendo? Você está fazendo o que você está fazendo? Você está fazendo o que você está fazendo? Você está fazendo o que você está fazendo? Você está fazendo o que você está fazendo? Você está Eu cátia, eu fui a vida, eu fui a vida. A cátia, eu tenho o lele de ti, caetele, a helena, a cátia de ti. Oi, tinha te pegar a tatu, a capa, a ano, a tagueira, a veneu, a ti, a decaixa, a hé a ti. O da cale, e a voti. O couro, e o agota, e o gosta, a tu cala. Tu fala cá, papa, quando é que eu atingi a. Aí eu lá, tio, hoje eu deixo o tio, tem que fazer a unia. 아다 애기 역할 났다는 공유회 이들레 지투에 아이에 인포에네 투쇼도 사오이티 이 애기니 애기냐 네세세 텔레가 파르디 세세 텔레 다티브레 에 하다 디아카디 그러니까 나가 뭐 인치 내가 뭐 까봐 뭐 꿈이 야 도선 워커리 윌리니 에이니 에이니니 코데텔로 에이 아이 아카네 디리지 투 유포 에사타라친 고타 사우이티 치쇼타 사우이티 에이 에이니 와 코데 코데텔라가 에이 사다텔라가 타 인네네 케 미지디 코데텔라가 타 Otsada telha ta tiwri tiwri tiwri ka tari di, baka tari di.
1: Baka tari?
0: He, ka tari. Oka kata eta kati, he, ka tari. Ota ichi gara tata yubiti ni ni okata na tari ya, tata yoni. Desi goya teni rongi ati ni goya. He, yo kukude ke dewi le, ichi hifu ya tata na tato ni. O impa impa ye itira kare ha kui. A deke akaneta e ta tleta ke iso ni, e ye tara e ta koti. Oda cho rakhene lahi, tia mula se, ka ye ta rakhene, rakhene lahi e kichele. E yene ka ewe yao, ewe garawa akaneta iji a yare wichu e hante. Nupole, kote yudu rakharta ya nupole. E hante sasone wa. E lao tene lura iku tene hara yasta e yene le hiho te kwa. Para tara uene tene sin tara yasta. Ahe edeka shanga ahe ati. Ede tine ade de ti. Eka. Ena kaka. Pazo atake zira bene uwa hatiene ati ya. Toko no sene. Toko zira tene uwe ye.
1: Ketse.
0: Eke zira tene uwa hati. Takuo anugote atake. Toko zira so. Takuo anugote rayata. We edeka hati. Agui bedinari yakara atata ni wasoni. Aro yunif kwa kwa kote wasoni. Tako tiso ni ake ni uwe. Ata eyi iti. Yenin ajanla ata koko deti. Ata koko deti re jitu ye ata gichwa tata witi. Yen ata koko deti niya. Eko teni sada delka tori deti. Yenin katar akane jeneti deti. Aya hata eyi ya.
2: Hi, I'm Sarah Al-Ahmed, host of Planetary Radio from the Planetary Society. We are so proud to know that our show is heard across the Northwest Territories on CKLB. I hope you'll join us as we continue to share the human adventure across our solar system and beyond. Saturdays at 9 a.m. here at 101.9 FM, CKLB.